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가제철이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 모임을 갖거나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이 얼얼하고 매콤한 감칠맛에 자꾸 손이 가지만 이 맛있는 음식 뒤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제를 잘못 먹어서 생기는 위장장애, 알레르기, 식중독 등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 가제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제, 이런 부위 절대 먹지 말 것. 가재는 주로 수심이 얕은 진흙 환경에서 자라며 머리, 가재황, 내장, 아가미 등 부위에 중금속, 세균, 독소, 기생충이 가장 많이 축적됩니다. 이런 부위를 장기간 많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사육하는 물의 질이 좋지 않으면 이런 부위의 오염물질 농도가 수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재는 폐흡충을 쉽게 옮기므로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볶는 시간 부족한 경우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감염이 되면 가슴 통증, 기침, 객혈, 폐 손상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재는 반드시 철저히 익히고 적어도 10분 이상 고온에서 삶아야 하며 덜 익힌 가재나 절인 가재 등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안전 한도는 있을까요? 가재는 고단백 식품으로 일반적인 조리법은 기름과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중 지질과 뇨산 수치 상승, 통풍 유발, 위장염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횡문근 용해증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1회 섭취 시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총량은 250g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섭취 한도는 15마리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노인, 어린이 등 위장 기능이나 대사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1회에 3마리에서 5마리만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름이면 가재 못지않게 인기가 있는 간식이 바로 아이스크림이죠.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 차가운 아이스크림 한 입 베어 물면 더위가 싹 가시면서 바로 온몸이 시원해집니다. 하지만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요령이 있는데요. 계속해 여름철 아이스크림 먹을 때 세 가지 요령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설탕과 기름의 혼합물이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관건은 어떻게 먹는가에 달렸습니다. 성분표가 생우유 또는 우유로 시작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비유 제품 크리머, 경화식물 기름, 코코아 버터 대체 등 문구가 포함된 제품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포장을 선택하고 섭취 빈도를 줄이는 동시에 기타 단 음식의 섭취도 감소해야 합니다. 저온이 단맛에 대한 미래의 인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실제 단맛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걸쭉한 요구르트, 바나나 등으로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설탕과 첨가제의 섭취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시원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여름이라서 좋은 반면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로 인해 짜증이 나기도 하죠. 여름이 되면 모기들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모기는 사람을 물고 우리의 생활 리듬에 영향을 주는데 뎅기열, 일본 뇌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의 전파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모기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작업을 잘 수행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옅은 색상의 헐렁한 긴팔 상의와 긴 바지를 추천합니다. 모기의 시각적 시스템은 어두운 색의 물체를 선호합니다. 검은색, 짙은 파란색, 짙은 회색 등 옷은 환경 속에서 강한 시각적 대조를 형성해 모기의 표적이 됩니다. 옅은 색상의 옷은 모기를 쉽게 유인하지 못하고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는 피부 노출을 줄이고 헐렁한 옷은 모기가 옷을 사이에 두고 살에 닿기 어렵게 만듭니다. 곤충 기피제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디메트린이 함유된 모기 퇴치제, 베커리딘 성분의 모기 퇴치제를 사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사용 시 눈가, 입가, 상처 부위가 아닌 옷과 노출된 피부에만 발라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에 따라 적시에 덧칠해서 지속적인 보호 효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자가 방호를 잘하고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하며 근본적으로 모기의 수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번식원을 청결해야 합니다. 모기는 고인 물에서 산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매주 실내외에 물이 고일 수 있는 모든 용기를 주의 깊게 점검하고 모기가 물에서 산란하지 않도록 용기를 비우거나 세척하고 뒤집어 놓거나 덮개를 덮거나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문과 창문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스크린 도어에 찢어진 구멍을 제때 수리해 모기의 실내 유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 앞뒤에 풀숲, 쓰레기, 도랑 및 베란다나 정원 등 모기가 서식하기 좋아하는 어둡고 습한 곳을 청소해야 합니다. 음식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쓰레기를 제때에 버려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여름철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름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름에 자외선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수 없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 이야기 중에 한 할머니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다른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데 할머니는 개인 날엔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 비 오는 날엔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개인 날엔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집신을 많이 팔아서 좋고 비 오는 날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많이 팔아서 좋아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안 좋은 면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죠. 반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라도 그 일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들이 가끔 생기기도 한답니다. 항상 좋은 마음가짐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